0: 있네 혹길 마이라 애 있네 혹길 마이라 애 있네 혹길 마이라
1: Kaitea hate tai, kātahi anō ka heru mai, taipari, taitimu.

0: 테레오 1이랑이 어때? 이글 어때? 이까?
1: 케이트 파라네이 테 COPD 아라 테 페케하우카카 테 미루 푸푸히 키아코에 카투가가 코에 카쿠쿠치토 우마 카누이라네이 테 마레마레 케이트 포투리 하이레라네이 코에 테 타야 호키 오마히 오무아 Whakamātau ria te aromata waiki COPD, irakau ira NZ, ka kōrero ki tō tākuta mō ngā kōwhiringa hei whakahaere I tō COPD. Kei COPD, irakau ira NZ ngā whakamārama, rongoā whakahau he mōrea he paenga anō o te rongoā GlaxoSmithKline New Zealand Limited, Tāmaki Makaurau.